인도델리 광포티 텐타 친구 방금 만션사 뭐뭐 보송기 편 드와인 팬 티무슈 라 인터 비에찬 웨 트렌치 호반 관시 2016년 8월 20일 인도 국방부장 라치나타 싱크 이 일본 방위 다천 쉐이 시어촌 今次两在新德里举行了双边会议，并发表了联合新闻声明。 两位部长对日印特别战略全球伙伴关系框架下相互合作的温布特强表示欢迎。该伙伴关系是维护印太地区和平稳定与 繁荣的支柱之一，涵盖了双方国防部门及各军中间的合作。在全球紧张局势加剧的背景下，两位部长一致认为，两国就地区及国际安全环境的评估情况进行交流至关重要。